0: 나 빼. 짠이다. 아 예.
1: 싸게
0: 뜨면
2: 싸게 뜨면
0: 나. 짠이다.
1: 뭐
0: 짠 없다 빼. 아 예.
1: 짠
0: 없다 빼. I want that guitar to fall in on that. Tighten it up now. Oh yeah. Now tighten it up, Augie. Yeah, now everybody tighten it up now. Now look here.